0: 아지아와 조아 FM
1: 해우르가 해가 기대봐 해우르 땅 안다 기대봐 대마대마 대아오네 대다 해기 대다 해 대피리 옹아 호농아 어때 다 해기 대